0: 진짜 로지컬 진짜 호랑집만 이렇게 먹었나 세네카는 잡아라 무하만 아플카는 스워스 오랜 노력 우스마디야 일본 도전문 가슴 키월란디야 마이크탈란디야 리월로라의 제마한테자 약간 호스마디 세림자매 키월란디야 양반이 대단하는 아스키도 시고 케미스 이제 카린 디미 코카르 바르지니 로구구마 와나보이 사무 텐덴지 와나게 바로구와 검나티 바자지 수가 이래 주나 컬럼바 대그리나 디벤 디미 코카르 사 넘버 살란디야 벌크비 바타르 대사 하리와 사만 오라렌 대바무 바르리 우마 아민 제첼리 기자 예사무 쉐이더 이 원나 베이치 idan haka idan aka kama kananan asibitin siko dakin shan magani magani ke bari kan waje ana wannan mummunan barka ba za ta yi aikin ta ba ta yi karin jini sai an samu sahali wani likita mai cikakkiyar kwarewa da bin malamai na tacewa da tacewa da kuma sanin ainihin lafiyar jini tare da tacewar sa ga mara lafiya in kun je ya ji yi amfani da abin da ya ji gangar jiki ta tsira wannan sabo ne daga kwamishina a ma'aikatar kare lafiya da walwalar jama'a ta jihar Bauchi Sani Muhammad
1: Let it hit him.
2: Yeah!
3: Oh, yeah!
2: Ow! Hey!
4: Well, that scratch is making me itch.
2: Ouch! One, two, three!

0: 사고나 보고 미친 모두나 가슴 치고 거리로
1: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무슨 생각이 아마 그가 이상한 수호대님에 대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지경이 됐을 경우도 대부분 옷이다. 나는 가슴 소리하고 아까를 남이지 마주 한 길마다 달지다.

한 가슴 치마로 화장 강화가 눈동 쉬리쉬리 다 다운하르스카조 베리카 젠데가 글라마룬자 라마룬가사 데코마 라마룬가사 데코마 가사리 기타리가 바키다 소나 오르나 사랑을 하지 니키 치마 무과민의 피아 Kali, dukang kasabaki na, yung kasabat talang asikyong kung